버리는 채 스스퍼른 그림 여전히 또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의 동물인지 아니면은 외로움이 나날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른 blue 잠시 되지 않길 바래